0: 나도 노래 가야 돼.
1: 마다 10km 고라니 간다.
0: 아니 안 해서. 에이 하시네.
1: 하이 하시네. 세게 하시네. 하이호.
2: 到了，
3: 哎呦，贵客，
2: 贵客来了！哎呀，太君，
3: 哎呦，辛苦了，辛苦了，这是堵到了，真是，
2: 辛苦辛苦，太。